0: 박진!
1: 가만히 요리 뭐 하약!
2: 내가 잠깐
1: 새로와 캐시 요리 뭐 쭉!
3: 삐삐
1: 가이프라더 스톱도비! 아! 슬라우미로!
0: 달리다!
2: 거기다!
1: 개코 가면다! 소우데스! 개코 가면데스! 개코 가면 노지사와 토이 우주노 가라사카라 고로치큐요니스 가다오 아라와시! 세이킴 참무기도 튼타임에! 이치야! 세기노 담에 다가이 즐겨대 이르노데스! 개코 가면 노지사와 이파이! 떨어져 아리마쇼!
4: 간저 긴저 간저 드이다
1: 月光仮面のおじさんはただいま地球上に着いたばかりだとおっしゃっております。
4: 아후이리스타쿠이라혼다군다.
1: 私の大好物はレバ炒めライスと餃子だと言っております。
4: 노린초혼테 페페페페
1: 페페페페 ごもっともです先生 ごもっともでございます。
4: 몬도
1: やはり 말린 몬도가 良かった. 今の女性はなっとらんと言っております。
4: ないで時間
1: 時間がなくなってきたので最後の一言を決めたいと言っております。
4: そんならば? 앉아! 하얗게는 여운이 알아와리지 혼디 못 떠오리마다 하얗게는 여운이 샀다.